어쩜 그랬어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르지 어디를 돌아보니 여기 우두커니 손이 나를 집어삼켜 버리는 저 서슴퍼런 그림 여전히 더 파란색 물음표는 과연 불안인지 우린지 어쩜 정말 우애의 동물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나은지 여전히 모르겠어 서슴퍼런 블루 잠시 되지 않길 바래 찾을 거야